0: 나루트 이번 목적을 코랄 아시아 투어
1: 이번 목적을
0: If we get assistance, we have a 488 of alcohol. We had one running at 1448 dead. Tower.